0: 아멘.
1: 아멘. 널 두프리네 후여 모르메 빨단스 후여 모르메 발레리나 그 플리에스 도케 록다이브 피코 아마 판제라 비슷하게 다 죽여라